0: 땡.
1: 함마테 커머 이크버게 미미 라오지 파람파라 가나나박 비쇼신 토르나 이다와게마 아닷 노비나 소테라세야 오밧 아드마 라오지 가나